지 따갑세 아감고 물레 아카스파니 이타나거 이르쿰로케서 보이샤 멀린지든 물루니 물루 돌루가 바브네 냠냐가코 아뇨음 억시르가베 HIV라 AIDS가 바고 삼닝의 젠도 HIV AIDS 알만보 에체헬 엡스틀소 에친보삼 에친암삼눌레 보스루브리마판메 소 에치엠요캄 시다파헬소 닝의 니베압시탄헬도 마드네 누네 삼 알잡 채널 도두브리파 삼 채널 도두브리 남시에브뇨 캄눌레 채널 도볼로소 에치 파고 삼눌레 아야브 칼 채널 발 도블로 캄눈소 에치 고응 닝에 도자 캄 소 에치 채널 아냐브 스르두 기타이나 시코이고 스르두 기탄 오게 HIV 라 AIDS 오고까지든 해블로 캄 시니엠 녀가 도범 콜로 오게 소 우이 나코순 도이 캄 오게 소소 BGP 나남 비코순니 에치 보게 빌캄 호소 에치 도든 오게 소 에치 누레 에치 으시마든 누룩 알라 지르콜로 제틴 미슬 도클로 레킨 고 더원 다람라 도이 캄 누레 시 에치 으마드네 오가 누레 에치 도네 도마드네 함 모드 모담 카드 누 메디컬로 알라 누 응암 카 카탐 도 비파네 오 뱅콜로 물루닝 HIV 라 AIDS 웨 구두그랄로 린 도르 로캄 호니 툴로 함캄 누라 아냐비아 도르 리든 삼 누라 팀파도 리마드네 삼야 누라 세카도 리프네 엠 아브디시 세카마 바 아냐마 팀파보뇨 캄 소니시 HIV 도 타드네 오게 삼 누라 첸 도트컬 바하라 누라 치느드 로캄 누라 1097 호스 넘버 소 콜 머드 삼 아냐바 타카트카 오게 삼 첸도 삼 아야브 리그 머드 삼 누람 HIV 마드 웰 칼 도 봉에 अरुणाचल प्रदेश स्टेट एड्स कंट्रोल सोसाइटी और डीएचएस नाहरलगुन लोग जिलिन पानन कैसे तक आपसे पुए है तो पाया लिंचो